0: Real love.
1: I don't care.
2: I don't care. I don't care.
3: I don't care.
1: 난 상관없어.
3: 너가 뭐라 하든 너가 뭐라
1: 너가 뭐 뭐라고 하든
3: 내가 할 거 해.
1: 난 그냥 할 거야. 내가 하고자 하는 거
3: 계속 할 거야.
1: 그냥 할 거야.
3: 그냥 할 거야.
1: 내가 하고 싶으니까. 그냥 계속 할 거야. 계속 할 거야. 계속 할 거야. I don't care.